0: 건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그치 않아 my savior 내 가라와도 배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
1: 우리 de les màximes novetats que et presentem en aquesta nit de dissabte. El nou de BTS, això s'anomena Come Over.
2: Ràdio Vox.
1: Katie Baser, Where is my bikini?